0: Alive 90.5.
1: Good morning, Friday. DJ 달디, 시아 PD, 그리고 신희준의 Alive FM 90.5.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.
2: 좋은 아침입니다.
1: 네, 조금 경박하게 시작해봤습니다.
3: 가볍게. 네, 네 가볍게. 시작해봤네요.
1: 네, 잘들 지내셨죠?
3: 네.
2: 추워졌었어요.
1: 그러게.
3: 갑자기. 네. 아, 오늘 그 얘기 했어요. 신혜주님이랑 같이 여기로 왔는데. 네. 너무, 그때 여름이었거든요.
1: 그쵸.
3: 분명히. 며칠 전에. 근데 이제 다시 추워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신혜주님이 꽃샘추위라고.
1: 오. 꽃샘추위. 그치. 여기도 있겠죠.
2: 있겠죠. 뭐, 근데 더워지기 전에 잠깐 추우면.
1: 그렇죠.
2: 꽃샘추위.
1: 시샘추위.
3: 근데 왜 근데 진짜 꽃도 폈잖아요 얼마 전에.
1: 지금도 펴고 벚꽃. 있어요.
2: 네.
1: 아.
3: 근데 한번 이제 비 내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?
1: 그렇죠. 그 꽃들은 잎이 나기 전에 먼저 피는 꽃들.
2: 그러니까
1: 벚꽃들.
2: 봄에 같이? 피는 꽃들. 네.
1: 그리고 꽃이 지면서 이제 녹색 잎이 연한 잎들이 네. 나오기 시작하죠.
3: 그쵸.
1: 한국에서는 개나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꽃부터 피고 꽃이 그쵸. 질 때쯤 이제 녹색 잎이 나고.
3: 어, 네. 목련도 그렇죠.
1: 목련도 목련이 제일 먼저 폈죠 한국에서. 거의 겨울 늦겨울쯤부터 목련이 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
2: 그때 피는 목련 꽃을 갖다가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보고 나서 다 뜯어가지고 우려냈어요.
3: 차로?
2: 예, 네, 아니 우려서 그거를 아토피 있는 친구들한테 목욕을 시키면 좋다고.
1: 아 그래요?
2: 예, 네, 그래서 저희 군대 있을 때 후임 세 명이 아토피가 엄청 심해서 근데 그때 야생초 편지 그 책을 읽다가 어, 야 겨울에 바로 피는 목련 봉우리.
1: 아,
2: 예, 네, 그걸 삶아서 하면은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어, 그 세 명한테 한번 테스트를.
3: 어, 어땠어요? 결과는?
2: 근데 좋았어요.
1: 아, 좋아졌어요?
2: 네, 진짜로. 어, 그래서 야 이거. 대단한 책이다. 라는. 네.
1: 아, 그분은 뭔가 과학적인 방법?
2: 아니요, 그분은 이제 교도소에서
3: 네?
2: 잡초를 계속 보시다가 어. 잡초도 뭔가 이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. 해가지고 연구하시다가 이제 그 책을 내기시게 된 네. 야생초 편지라는.
1: 어. 네. 아니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각종 풀에 대한
2: 맞아요.
1: 꽃들.
2: 네. 네. 갑자기 목련 그 첫 번째 핀 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. 생각이 났어요. 네.
1: 여기도 목련 있어요?
2: 있죠.
1: 네. 여기도 피는 거 봤어요. 이미 폈죠 지금.
2: 네, 폈고 저희는 집 앞에 딱 문 열자마자 감나무가 있는데 이제 새싹 이미 다 났어요.
3: 그럼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?
2: 근데 아니죠. 열매는 이제 가을에 나오죠.
1: 감도 꽃이 펴요. 하얀색이었나?
3: 아, 그래요?
1: 네. 감꽃이 피고 얘들이 이제
2: 지면서
1: 몽우리가 되면서 네. 어, 그게 이제 감이 되는 거죠.
2: 저 그것도 그 전에 딸기 농장을 갔는데 딸기도 꽃이 피잖아요.
1: 그렇죠, 그렇죠.
2: 저 이쁘다고 해서 딸기를 땄거든요.
1: 혼나죠.
2: 오, 그 꽃이 딸기가 되는 거예요.
1: 그럼요.
3: 그럼 딸기 하나를 이제 가져가신 거네요.
2: 아. 처음 알았었어요 그때 그거는.
3: 아 꽃이 지면서 그게 열매가 되는 거니까.
1: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꽃잎은 떨어져도 그 안에 있는 뭐 시방, 시실 뭐 이런 것들이 네. 예, 열매로 변하는 걸로 그렇게 네. 알고 있습니다.
3: 그렇군요.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저희 그럼 또 추석이죠. 에이,
1: 추석. 여기 참 명절 분위기가 안 나서 작년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.
2: 아이, 오늘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남의 나라 명절 같아요.
1: 그렇죠. 뭐 여기 얼마나 살았다 우리가. 근데
3: 그럼요.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뭐 저희 가족 톡방을 보니까는 뭐 다음 주에 뭐 휴가를 언제 내야 돼? 휴무를 언제 신청을 해야 돼? 이러면서 막 엄마 빨리 막 10월 휴무 알려줘. 막 이렇게 어,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왜 무슨 휴무야?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일 다음 주에 추석이니까
1: 다음 주에.
3: 이제 뭐 놀러 가시는 그 휴가 계획도 또
1: 연휴겠다. 그죠?
2: 그렇죠.
3: 길던데요, 이번에?
2: 어, 뭐 롱 위켄드가 꼈나 보네.
3: 그러니까.
1: 어, 더블 디메릿?
2: 더블 디메릿. 아니 진짜로 저희 애들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이제 장모님이 송편
1: 아 집에서요? 네,
2: 콩떡 해가지고서 다 했었거든요.
1: 맞아. 맛있었겠다.
3: 네, 근데, 모시 송편.
2: 네, 근데 이제는 없어요.
1: 네,
2: 잘 사 먹지도 않는 것 같고 진짜 그냥 아 추석 있구나 하고 네.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씩인데 설하고 추석하고.
1: 네.
3: 그래도 아직 한국은 더 크게 하지 않을까요? 설날이랑
2: 추석은
1: 그렇죠.
3: 추석이랑 설날 둘 다인 것 같은데 저는 명절하면 생각하는 게 음식이잖아요.
1: 네. 그럼요, 그럼요.
3: 근데 여기서는 뭐 반찬 가게 가면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아시죠? 전 구우면서 먹는 아, 그 느낌이
1: 기름
3: 없더라고요.
1: 냄새 온 집에 가득한 그 분위기.
3: 원래 그리고 구우면서 먹는 전이 제일 맛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못 하니까 좀 아쉽다.

0: 순 있지만 이제 옆에 누가 말려주는 그치. 사람이 없어요. 그만 어. 먹어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 혼자 굽고 혼자 먹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.
1: 저는 구우면서 옆에서 이제 조금씩 얻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낮술 명절엔 낮술이었죠.
2: 전이 맛있다는 거를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.
1: 어?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?
2: 아 그러니까 그냥 집어만 먹어봤지 전이 먹고 싶다 땡긴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.
0: 맞아. 않아요. 아. 맞아요.
2: 근데 전집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한국에 예전에 갔을 때 이제 친구 녀석이 야 막걸리 한잔하러 가자 그러더니 전집을 가는 거예요. 전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 빈대떡 부쳐주시고 뭐 부쳐주시는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.
1: 전이?
0: 네. 비싸요,
2: 빈대떡이 빈대떡이 막 두툼한데 그거에다 막걸리 친구들하고 먹는데 아 전이 맛있다.
1: 맛있죠.
0: 네. 거기서 사는 전은 맛있나 봐요. 파는 전은 맛있
2: 그렇죠. 아니요.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전이라는 게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메뉴가 됐어요. 그전엔 메뉴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. 그냥 하나씩 먹는
0: 명절 음식,
2: 간식 같은 그냥.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냥 음식 받아들여졌던
1: 갑자기 막걸리 얘기해서 또 한잔 하러 가야 되겠네요.
0: 전이랑 막걸리 맛있겠네요.
1: 기름에 지글지글지글.
0: 지금 아침부터 지금.
1: 그러게요. 아 정말 이건 침고입니다.
2: 이 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.
0: 네 맞아요.
1: 네 노래 듣고 올까요?
0: 네 아이유의 신곡 이 별로부터 듣고 트리비아 모닝 코너에서 만나요.

0: FM 90.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. 오늘은 상주는 날 어워즈 모 예! 프리미엄 밀키트 에버그린 밀과 함께합니다. 얌! 네, 이번 코너는 저희 트리비아 모닝 코너인데요.
1: 네, 기다렸어요.
0: 네, 제가 그 DJ분들의 네. 그 저희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네. 좀 오늘은 그 영화 관련 특집 문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.
2: 오, 감사합니다. 아내 특집이네요. 아내 특집.
0: 네. 네.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는 저희 한국 영화 특집을 이제 주로 했다면 네. 이번에는 외국 그것도 좀 유명한 그 영화를 네. 중점으로 문제를 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요. 준비되셨나요?
2: 네.
1: 네. 해보죠, 뭐.
0: 아실 거라고 믿고.
2: 그러게요. 고전이죠, 고전.
0: 그렇죠. 그 고전이라고 하면 고전일 수 있죠.
3: 지금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전할 것 같아요.
0: 그럼 청취자분들과 함께 풀실 수 있게 제가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2: 네.
0: 영화 매트릭스 첫 번째 무비에서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때 모피어스는 어느 쪽의 손에 어느 쪽 손에 빨간 약을 쥐고 있었을까요? 50-50입니다. 오.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문제예요.
3: 이게 중요한가요?
0: 중요하진 않죠.
2: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.
3: 일단 저는
0: 그럼 빨간 약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세요?
3: 몰라요.
0: 현실이냐 아니면은 그
3: 이제는 저는 매트릭스란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요.
2: 저 이렇게 막 숫자 쫙 내려가던 녹색 그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고.
0: 저는 그거 덤블링. 백덤블링.
3: 저는 이거.
0: 그건가?
2: 총알피하기. 총알피하기.
3: 일단은 저는 왼손.
2: 왼손. 저 오른손.
3: 네.
0: 왼손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.
2: 네.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겠습니다.
0: 그러면 좀 미니 퀴즈로 제가 하겠습니다. 빨간 약은 그러면 현실을 보는 약이었을까요? 아니면 그 세계에 머무는 약이었을까요? 미니 퀴즈로 한번 해보세요.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.
2: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빨간색이니까 뭔가 현실?
0: 저도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약인 것 같아요.
3: 네.
0: 일단 미니 퀴즈로 그렇게 하고 네.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까요?
2: 네.
0: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가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게 있어요.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인생은 이것과 같다라고 한 디저트는 과연?
2: 저는 멋있어요. 떠올랐어요, 장면이.
3: 저는 장면은 떠올랐는데 그 디저트가 뭐지?
0: 저 디저트를 먹는지를 저 얼마 전에 포레스트 검프를 다시 봤거든요.
2: 네.
0: 근데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 기억나고 디저트를 먹은 기억이 없는데
2: 이게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생각나는 걸 얘기해도
0: 네.
2: 될까요?
0: 네,
2: 답이
0: 네.
2: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네. 초콜릿 박스를 하나 꺼내가지고
0: 네.
2: 초콜릿을 건넸는지 먹는지 하면서 뭐 인생에 대해서 비유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
3: 인생은 초콜릿 같다.
2: 그 각각 다른 맛이 있다고 했나 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
3: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이제 미국 영화니까 그냥 굳이 디저트라고 하니까 그냥 애플파이 아니었을까라는 애플파이. 생각 그냥
0: 인생은 애플파이 같다. 이렇게 되는 건데.
3: 네.
2: 아무튼 포레스트 검프 너무 재밌게 봤는데.
3: 네, 그렇죠. 탁구 치는 것도 재밌게 보고.
2: 달리기가 나와요.
3: 맞아요.
0: 근데 계속 한 3년 동안 달리잖아요.
2: 미국을
3: 수염이 이렇게
2: 횡단을 하는 거죠. 맞아요, 사람이 맞아요. 계속 추종자들이 붙어나고. 네.
0: 참 잘 만든 무비인 것 같아요. 언제 봐도. 이야기가 많잖아요. 그 영화 안에 있는 네.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 시대별로.
2: 미국의 시대상들을 이렇게 다 에피소드로 맞아요. 집어넣어서 잘 맞아요, 만든 맞아요. 것 같아요.
3: 어렸을 때 봤지만 지금 생각해도 좀 여운이 남아있던
2: 네,
3: 그냥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.
0: 또 한편으로는 순수하다? 이런 생각을 그렇죠. 했던 맞아요. 것 같아요. 처음에 봤는데.
2: 맞아요. 베트남전도 그렇고 새우 농장도 그렇고
3: 맞아요.
0: 근데 운이 되게 좋잖아요. 포레스트 네. 검프가 뭐 하는 족족 다 잘 되고
2: 근데 이제 삶의 태도가 뭐든지 열심히 했잖아요.
0: 그게 이제 그런 거 알아요? 바보 그 뭐라고 하죠? 그 책이 있는데 그 바보 성공한
3: 뭐 성공은 1% 뭐
0: 네 천재가 1%고 노력이 99%다.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거 아니었어요? 그 천재성이 1% 그러니까 운이 1%가 필요하다.
2: 운이 필요하다.
0: 네, 운이 필요하다. 그거였던 그렇죠. 것 같은데
2: 성공하려면
0: 포레스트 검프는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. 어쨌든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?
2: 네.
0: SF의 영화 고전 백투더퓨처 첫 번째 영화에서 주인공 마티가 과거 1955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때 타는 타임머신 자동차 이름 모델명은 뭘까?
3: 잠깐만요. 차는 기억이 나는데
0: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세요?
3: 은색깔 각진 차.
0: 사이버 트럭 아니에요?
3: 그러네요. 비슷하네.
2: 백투더퓨처. 머스크가 거길 갔다 왔나?
0: 그걸로 이제 임프레션을 받아가지고.
3: 자동차의 모델명이면 브랜드는 포드 같은데.
0: 브랜드 포드예요?
3: 몰라요.
0: 전혀 몰라요. 저는 그게 실제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서 보지 않았어요. 그냥 그 영화를 위해서 만든 차라고 생각했어요. 소품이라고.
3: 옛날에
0: 생각했지.
3: 그 키트도 자동차잖아요.
2: 그렇죠.
3: 네, 실제 자동차. 일단은 저는 포드
0: 자동차.
3: 네.
2: 정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봐서.
3: 그러니까요.
0: 저는 그럼 사이버 트럭 할래요. 어차피 모르거든요.
2: 저는 막 캐딜락 정도.
0: 캐딜락. 이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. 그러게. 지금 문제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여 써주세요.
2: 네.
0: 그리고 네 번째 문제 갑니다. 영화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에서 로즈가 나이가 들어서 침대에서 눈을 감은 뒤 다시 젊은 모습으로 타이타닉 호 내부로 돌아가서 잭과 재회를 한다고 합니다. 이때 뒤에 있는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간은 과연 몇 시 몇 분일까요?
3: 와, 야 이거는 진짜
0: 디테일하지 않아요?
2: 디테일하다 진짜.
3: 이건 이게 디테일이에요, 집착이.
0: 이게 그 감독의 그 의도를 알지 않으면은 못 푸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.
3: 11시 38분.
0: 야, 막 던져. 확률이 얼마야?
2: 젊은 시간이니까. 오, 충분히 낮일 가능성이. 그러면 젊으면 몇 살일까? 20대.
0: 전 4시 28분.
2: 아침? 아, 시간으로 4시 네. 28분.
0: 네.
2: 저는 12시.
3: 12시.
0: 아, 너무 신데렐라 같다.
2: 그럼 밤인데. 이건 낮 12시.
0: 아, 오케이.
2: 타이타닉.
3: 와. 신박했습니다. 일단 문제가 신박했어요.
0: 오, 네. 네.
2: 차 모델부터 해서 지금 네. 시간까지.
0: 너무 어렵나?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. 제가 좀 쉬운 거 내드릴게요.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으로 나오죠. 아이언맨의 딸 모건 스타크가 아빠에게 한 말로 이후 아이언맨의 상징이 된 명대사 속 숫자는 과연
3: 에잉?
0: 어떤 숫자일까요? 아 근데 이거는 이거 어벤져스 보신 분은 다 알 텐데.
3: 아니 저는 어벤져스 이거 지금 엔드게임을 제가 몇 번을 봤는데.
0: 거기서 하잖아요. 그 딸 너무 지금 표정이 뭔 소리야?
3: 딸이 마지막에 한 번 나오잖아요.
0: 아이언맨한테 얘기하잖아요.
3: 아까 아이언맨이 죽고 장례식 같은 거 할 때 그때 딸이 한 번 나오지 않나요?
0: 뭐 그때도 있었고 침대 씬도 있었고 그리고 막 홀로그램 씬도 있고
3: 네.
0: 그렇죠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완전 감명 있게 딱 이 대사를 쳐요. 마지막에 유언으로.
3: 아빠 넘버원이야?
0: 그래 원이다. 1?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.
3: 아 그래요?
2: 저는 영화를 안 봤나 봐요.
0: 그냥 아무 숫자나 던져주세요.
2: 아무 숫자? 3.
0: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.
2: 아 커요?
0: 엄청 큰 숫자예요. 1부터 10 아니에요.
3: 아 그래요?
0: 네. 큰 숫자 한 번만 불러주세요.
3: 밀리언?
0: 밀리언?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.
2: 와 그래요?
0: 더
2: 큰 거? 빌리언?
0: 빌리언 밀리언?
3: 네.
0: 오케이.
3: 뭐가 오케이?
0: 저는 그러면 3000으로 하겠습니다.
2: 뭐야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. 낚였나?
0: 네. 그럼 저희 정답은 저희 마지막 4부에서 마지막 공개가 되니까요. 저희 네.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청취자 그분의 그 신청곡이 있습니다.
2: 네네.
0: 청취자 맥님의 신청곡 노사연 바램 듣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.

0: 您为避免灾害做好准备了吗？ Australia Post 与 Australian Red Cross 携手合作，帮助各家庭为突发状况做好准备。今天采取几个简单步骤，明天就能避免不幸。详情请访问 redcross.org.au/prepare.
1: Help unlock hope at the Sanctuary, the Hills Women's Shelter. Our 6-bedroom shelter in Sydney's Hills District offers crucial short-term crisis housing for women and children who are homeless or leaving domestic violence.With your support, we can continue to provide our life-changing services. Visit our website, thesanctuaryshelter.org.au, to make a donation. Be the difference these women deserve. Donate to The Sanctuary today.
2: Something's changed with Mum lately. You're not sure what to do. She wants to stay home. She can, with the right support. We're a small, dedicated home care team. Nursing, personal care, overnight stays, post-hospital care.We can usually be there within the week. One call, no pressure. We'll work out her needs together. Call Santa Clara on 02-811-8121. That's 02-811-8121. Santa Clara Home Care, care that feels like family. Station sponsor.
3: Alive 90.5.
4: 2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. DJ 달디의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.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나의 잘난 모습을 보시나요? 아니면 아우 요건 좀 고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못난 모습을 보시나요?
5: 제가 먼저 가도 돼요?
4: 네.
5: 전 보자마자 아우 오늘 왜 이렇게 부었어? 이러고 시작하죠.
4: 안 부었는데도?
5: 아 그냥 맨날 부어있던가 부은 적이 없던데 그래서 아 어제 저녁에 라면을 왜 먹고 잤지 그래서 그러니까 못난 모습을 먼저 보는 거죠.
6: 진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.
4: 그래요?
5: 일어나서 얼굴 네. 보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?
6: 그냥 나가야지.
4: 나가야지. 너무 바쁘게 사시는
5: 분이야. 너무 슬퍼.
4: 자 우리
7: 슬프다 가니까 슬프지네.
4: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
6: 네.
4: 이런 것도 있고 또 외모뿐만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또 마음의 컴플렉스
5: 있죠.
4: 우리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, 그렇죠?
6: 네.
4: 그래서 오늘은 우리 컴플렉스 자랑 대회 한번 해볼까요?
5: 와!
6: 네, 자랑할 게 참 없네 우리가.
5: 지금 브랜 컨테스트랑 똑같은 거예요.
4: 네. 자.
5: 근데 뭐 의도는 컴플렉스가 이제 숨기는 것보다 말을 함으로써 또 괜찮아질 수도 있으니까
4: 그렇죠.
5: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.
6: 옛날에 그 학교에 여기 점이 이만한 애가 있었어요.
4: 네.
6: 걔는 이제 학교에서 무조건 별명이 전배기. 어이 전배기.
5: 나빴다.
6: 그러니까 방학 때가 너무 좀 막 우울하니까 엄마가 너 가서 점 빼 해서 점을 빼줬어요.
5: 네.
6: 그리고 학교 갔는데 별명이 바뀌었어.
5: 뭐라고?
6: 점 빼네.
7: 이런 컴플렉스 얘기하는 거잖아
5: 맞아요.
7: 지금.
4: 뭐가 좋은 거죠? 점 빼기가 좋은가? 점 빼내가 좋은가?
6: 그러게요.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건데.
5: 그렇죠.
4: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컴플렉스일 건 아닌데
6: 네.
4: 내가 의식을 하면서 컴플렉스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.
5: 맞아요. 맞아요.
6: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컴 빼고 저는 그냥 플렉스만 할게요.
5: 와우. 플렉스. 근데 제가 영어로 컴플렉스를 찾아보니까 컴플렉스가 영어로는 인세큐리티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
4: 그게 무슨 말이죠?
5: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단어라면 그러니까 자디님 컴플렉스가 어떤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면 네. 저희가 대화가 통하잖아요.
4: 그렇죠.
5: 제가 외국인 친구한테 너 컴플렉스 있어?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뭐 컴플렉스가 뭐야? 쇼핑 컴플렉스야? 그냥 그 상가를 그냥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지 영어 단어로는 인세큐리티라고 한대요. 그래서 지금 혹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인세큐리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
4: 그렇군요. 아예 쓰는 용어가 다르군요.
5: 다르더라고요. 완전 컴플렉스가 콩글리시였던 거죠. 이번에 알았어요?
4: 이거 처음 한 사람 찾아내야 되겠네. 어떻게 이렇게 퍼트렸지? 우선 우리 외모부터 얘기해볼까요?
5: 네. 그럼요.
4: 저는 컴플렉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
6: 네.
4: 많은 저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분들이 컴플렉스처럼 여기는 게 하나 있죠?
5: 또
7: 모르겠는데요?
5: 아니, 경청의 모드였어요.
4: 네, 그러니까 뭐 탈모인 뭐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컴플렉스일 수도 있겠죠? 뭐 이거 이길 사람 있나요?
5: 근데 이게 자랑대회잖아요. 근데 지금 숙여내지는 이거 뭐죠?
4: 아니 이거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.
6: 이겼어요. 축하해요.
8: 감사합니다. 일승 아싸.
5: 이게 아니 얻는 게 없잖아요. 아니 신희준님은 컴플렉스가 있다면?
7: 저는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상대적인 거예요. 제가 그러니까 미용실을 가면은 미용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너는 두 배 받아야 돼.
5: 머리숱이 많아서? 네. 뭐 칭찬이잖아요.
7: 근데 관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도 뭐야? 이게 하나의
5: 아, 그래요?
7: 예, 그게 아, 있었어서.
5: 이거 매기는 거 아니에요?
8: 네. 돌려까기 있어요?
5: 어, 누구는 없고 누구는 많고.
7: 네, 아니 근데 그런 게 하나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이발하러 가거나 그러면은 한 번 머리가 길었을 때
5: 네.
7: 지금도 고민하는 게 지금 제가 3개월을 머리를 못 가갔거든요. 그래서 맨날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네.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. 파마를 한번 해볼까?
5: 오, 나쁘지 않은 시기일 플렉스. 것 같습니다.
7: 네, 근데 파마를 하고 나면은 제가 2주를 못 갔어요. 그러니까 파마를 하면은 저녁에 머리를 감고 네. 다 드라이기로 말려서 자야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못해서 다시 예전에 그 약간 짧은 머리로 네, 다시 돌아가는 네, 그런 게 좀 있었어요.
5: 근데 숱이 많으면 거기다 파마를 하면 이렇게
7: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렇게 그 탤런트의 그런 파마 머리가
8: 태기,
7: 안 나오고
8: 태기처럼 윤택처럼
7: 아,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김정은인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 고민하다가 내가 고민을 왜 하지? 그냥 다시 깎아주세요. 네,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. 너무 어색했어요. 진짜 뽀글뽀글 머리가 나와가지고
5: 그러니까 원래 숱이 없는 사람이 파마를 하니까
8: 풍성하게 보이려고
5: 그럼요.
7: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.
5: 네. 그렇군요. 저는 컴플렉스를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각턱이 진짜 심하거든요.
8: 그래요?
5: 왜냐면 한국의 미의 기준이라고 치면
8: 아니 저는 옆에서 보니까 네. 아닌데
5: 미의 기준으로 치면은 무조건 이렇게 얼굴이 작아야 하고 네. 왜 칭찬할 때 그러잖아 너 얼굴 왜 이렇게 작아? 이거 한국 종특이잖아요. 그
8: 칭찬이에요?
5: 그럼요. 얼굴 작다.
8: 그 시대상마다 다를 것 같아요.
5: 얼굴 크다가
8: 우리 조선시대는 달덩이 같은 얼굴
5: 복스럽게 생겼다?
8: 미인의 기준이었어요.
5: 아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는 못 듣고 너 되게 착하게 생겼다 아니면은 복스럽게 생겼다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
7: 이건 돌려가기예요. 되게 개성 있어.
5: 그러니까 근데 다 그게 이제 예쁘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제 좋게 포장해 주신 말이라고.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 사춘기를 이제 지나오면서 어떤 사회가 이렇게 기준한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. 네. 정해놓은 미의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사각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항상 숨기기가 바빴던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아 무조건 성형을 해야겠다 나중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또 뼈를 깎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손은 안 댔지만 근데 이제 다 크고 저는 호주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은 특히 사각턱을 좋아해요. 친 이렇게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광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을 좋아하고 그걸 또 필러를 맞더라고요. 여기
8: 사람들은. 그렇게 하려고?
5: 그렇게 하려고 또 필러를 맞아요. 보형물을 넣고.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.
7: 오,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.
5: 저는 미의 기준의 나라를 바꾼 거죠.
8: 좋다.
7: 이거는 컴플렉스 아니라 지금 자기 자랑했네.
5: 자랑대니까요.
7: 알겠습니다.
5: 저는 네. 그게 컴플렉스였다.
8: 또 그러면은 외모 말고.
5: 외모 말고.
8: 다른 쪽.
5: 혹시 체형에 관련된 컴플렉스도 가지고 계신가요?
7: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. 저는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오다리
5: 맞아요.
8: 그래요?
5: 맞아요. 네.
8: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.
7: 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약간 이렇게 건들건들 거린다고 해가지고 걷는 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렷했는데 다리가 안 붙는 거예요. 왜 그러지? 라고 했더니 이제 군대 있을 땐 엉덩이 힘 주라고 막 그러면 이제 엉덩이 힘 딱 주면 다리가 살짝 붙었다가 근데 이제 잘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오다리구나.
5: 근데 그게 교정이 안 되나요? 그거는?
7: 모르겠어요.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.
8: 군대에서 못 고쳤으면 못 고쳐요.
7: 네.
5: 오카리나.
7: 네. 그게 뭐 컴플렉스는 아닌 저는 생각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자주 들었던 얘기.
5: 그렇구나.
7: 네, 오다리.
5: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남들이 그렇게 너 왜 오다리야? 아니면은 너 왜 이렇게 막 턱이 되게 네모나네? 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그런가? 이렇게 되면서 그게 그러면 안 되나 보다.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
8: 맞아. 이 뭐라 가정이. 그럴까? 씨앗을 심는다 그러나?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
7: 그게 하나가 톡 떨어졌어요.
8: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던졌지만 네. 그게 나한테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. 내가 오다리인가? 내가 탈모인인가? 아, 이거 팩트인가? 어쨌든. 네.
5: 맞아요.
8: 저는 약간의 강박 그런 게 좀 있어요.
5: 그럼 강박이 있는 게 컴플렉스다. 좀 내려놓고 싶은데.
8: 컴플렉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랑 대회니까 뭔가 이 머릿속으로 뭐가 딱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뭐가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강박이 좀 있어요.
5: 그래요? 아 무조건 약간 그러면 그 퍼펙셔니스트 아니에요? 완벽주의자.
8: 그렇다고 완벽하게 하느냐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뭔가를 할 때는 뭐든지 뭐 작은 일도 그렇고 실제로 하는 작업들도 그렇고
7: 저 뭐 있어요.
8: 이벤트도 그렇고 항상
5: 어떤 거예요?
8: 뭔가 그림을 그려야지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.
7: 지금 달리 디제이님 말씀하셨을 때 생각난 게 이게 저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. 이거 해야 돼 딱 얘기하는데 그 남들이 봤을 때 무표정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기분 나빠 보인다는 네,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요. 저는 진짜 그런 뜻이 없이 그냥 이거 해야 돼라고 얘기를 줬는데 이제 저희 아내조차도 기분 나빠? 난 기분 그렇구나.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제 얼굴이 무표정이어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 서울 사람 그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. 네, 그게 있었어요.
5: 제가 다른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 혹시 그런 컴플렉스가 하나씩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
8: 네.
5: 너무 마른 몸매를 가지고 스키니한 남자들 있죠. 특히 사춘기 때는 너무 스키니한 게 싫었대요. 그래서 막 프로틴 쉐이크도 막 먹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.
7: 벌크업.
5: 네, 벌크업을 했다.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분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공유를 해주신 분들인데 앞니가 너무 돌출형이라서
7: 전대?
5: 어느 정도로 돌출이냐면 앞머리를 자르러 가잖아요 미용실에. 에? 그러면 앞머리가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그게
7: 앞니빨에 붙는다고?
5: 그게 앞에 인중에 이렇게 내려앉는데요. 그리고 거기에 쌓인대요. 아니 진짜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랑 아닌 자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. 나만큼 튀어나온 사람이냐.
7: 리스펙트.
8: 자랑할 만해. 네. 뭘 자를 게 있어요. 부럽다.
5: 아, 네. 자를 수 있는 행복이 또 있군요. 네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웃을 때 못생겨지는 게 컴플렉스다.
8: 근데 그걸 아나요? 근데 보통 웃으면 다 이쁘지 않나?
5: 근데 그렇다고 했는데 진짜로 웃을 때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
7: 설마 옷인가요?
5: 오징어요? 누군지는 네. 뭐 특정할 순 없지만 네. 근데 어째 그러신 분들 때문에 일부러 웃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
8: 그렇죠.
5: 계시고
8: 네. 맞아요. 웃는 것도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요.
7: 맞아요. 네.
5: 너무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진심으로 웃으면 뭐 이쁘진 않잖아요. 인스타그램용은 아니던데요.
7: 네.
5: 그리고 또 하나가 곁땀이나 손땀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걸 신경을 쓰고 여름만 되면 지우기라고
8: 아무래도.
5: 생각하니까. 그러고 그리고 특히 앞머리가 까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머리가 너무 넓어서 요즘에는 앞머리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것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한대요. 그래서
8: 문신도 하고.
5: 맞아요.
7: 그렇죠? 네.
8: 일단 색상이라도 검게.
5: 맞아요. 그래서 컴플렉스가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격도 많이 바뀌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되면은 오히려 주눅이 들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소심해지는 성격? 이렇게 컴플렉스 때문에 바뀐다고도 하더라고요.
8: 그거를 이제 생각을 좀 바꾸면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게 단점을 단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약간 조금 희화를 한다든지 오히려 승화를 장점적으로 승화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
5: 그렇죠. 네.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.
7: 생각을 10cm만 바꿔보면 돼요.
8: 그렇죠. 그러면은 너에게 닿을 수 있어요.
7: 네.
5: 오 자연스러웠어.
8: 네.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갈까요?
5: 네.
8: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오겠습니다.

0: 네, 노래 듣고 왔습니다. 저희가 지금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
1: 네.
0: 외모 그리고 또 어떤 내면적인
2: 노래 듣고 왔습니다.
0: 저희가 지금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
1: 네.
0: 외모 그리고 또 어떤 내면적인 컴플렉스들 네.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이번에는 이 컴플렉스를 컴플렉스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만의 어떤 극복할 수 있는
3: 네.
0: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
3: 자신만의 극복 방법?
0: 저는 아까 얘기했던 컴플렉스 자랑
3: 네.
0: 저의 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오히려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게 저 한번 보면 아무도 안 잊어버려요.
3: 네. 맞아요.
0: 그죠?
3: 근데 그거는 머리 때문이 아니고 그냥 달디님의 아우라 인상. 때문에 그런 것 네. 같은데.
0: 감사합니다.
3: 저 이제 좋은 말 해주는 타임으로 가요.
0: 그렇구나.
1: 플렉스하는 타임이에요.
3: 그런 거죠.
0: 네, 어쨌든 이 뭔가 강렬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그것도 맨 위쪽에 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신 분들이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.
3: 그러면 그 아까 같은 강박의 컴플렉스는 강박. 어떻게 그걸 해야 될까요?
0: 강박은 어쨌든 결과는 좋게 만들어 가는 거니까 점점 더 이 계획을 이제 좀 탑다운을 시킨다 그러나?
3: 좀 느슨하게?
0: 조금만 구체화를 시키되 조금 예, 경계를 약간 흐무는 형식으로
3: 자기 자신한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? 이렇게 뭐라고 하냐? 그게 말이 안 되네.
0: 그러니까 뭐 플렉시블하게 이렇게
3: 맞아요, 맞아요.
1: 조금 융통성 있게.
0: 융통성 있게. 네.
3: 서포트 감사드려요.
1: 통역해 드렸습니다.
3: 네, 감사해요.
0: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는데 일본 말이어서 안 했어요.
3: 좋은 네. 방송을 만들려고 네. 노력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신희준님은 극복 방법이
1: 저요?
3: 있다면?
1: 그 영어에서 얘기하는 건데 take things as they are 그래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뜻으로 해가지고.
0: 그렇죠, 그렇죠.
1: 왜냐하면 컴플렉스라는 게 나한테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뭐죠 이렇게 길거리에 잡초가 있어요.
3: 네.
1: 근데 잡초를 계속 뽑아요. 근데 뽑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화분 그림을 그리니까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교에서 앞에 정원이 이렇게 쫙 있는데 학생들이 그 정원의 양쪽 갈래로 돌아서 학교 정문으로 가야 돼요. 근데 매번 학생들이 늦으니까 잔디를 가로질러 갔거든요.
3: 네.
1: 근데 이제 학교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잔디를 가로질러 갔는 게 막 사인 붙이고 뭐 팻말 붙이고 펜스 붙이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넘어가니까 나중에 새로 오신 분이 그냥 가운데다가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줬어요. 그러니까 정원은 관리가 다 되고 아이들은 가운데로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있는 거를 그렇게 활용하는 걸 보면서 그냥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
3: 받아들이구나. 그쵸. 근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
0: 마음의 수양을 쌓아야
3: 맞아요,
0: 되니까
3: 저는 오히려 아직은 DJ님들보다 좀 어리잖아요. 그래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면 그냥 시술을 한번 받는 것도 저는
0: 그렇죠. 그것도 방법이죠.
3: 제일 네. 빠르고 쉽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뭐 약간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? 그냥 그러니까 답정너 같이 계속 그렇죠.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같지 않아? 그러면 계속 아니라고 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.
1: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라고.
3: 아니야? 아니라고 생각해?
0: 눈치 없고 네. 경험이 부족한 남자들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요.
1: 그게 저였어요.
0: 요즘도 그런 것 같던데.
1: 네, 요새는 좀 학습을 하고 있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.
0: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? 이해가 안 되면
3: 외워라.
0: 네, 외워서 하면 됩니다.
3: 네. 근데 저도 그 콤플렉스는 숨기기보다 그냥 이렇게 내놨을 때 그냥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게 더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.
0: 맞아요.
1: 특히나 호주에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견처럼 보는 것보다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잖아요.
0: 맞아요. 네. 네. 네.
1: 그래서 외로도 나은 것 같아.
3: 하나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?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호주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네. 한국말이 되게 서툴러요. 근데 제가 자각톡을 가지고 있잖아요. 저한테 너 스폰지밥 닮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
0: 때려버려야지.
3: 근데 그게 처음에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게 웃긴 거예요. 왜냐면은 그 그게 진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아,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.
0: 되려고 그랬나 보다 둘이서.
3: 그래서 그게 아 나는 누가 그러니까 왜냐면 다 아니야 너 예뻐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진심으로 너 스폰지밥 닮았다 되게 매력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. 아,
0: 뒷말이 멋있다 되게 매력 있네.
3: 어,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컴플렉스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. 근데 그러면서 아직도 제 애칭이 스폰지밥이에요. 오,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런 말 있어요. 입이 튀어나왔다. 그 입 튀어나오신 분 있었다고 했잖아요. 네네네네. 입 튀어나왔다도 어 너 입 되게 튀어나왔네 하고 그 다음에 너 노래 잘 부르겠다. 아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
1: 일단 한 대 먹이고 반찬을 쳐주는.
3: 근데 그런 화법이 저는 웃기더라고요.
1: 아, 저도 입특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.
3: 노래 잘하시겠네요.
1: 아, 잘하죠.
3: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야. 어. 이게 팩트야. 어,
0: 축하드립니다.
1: 네. 아니, 감사합니다. 또 스폰지밥도 오늘 알게 됐고.
3: 그래서 네.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를 재밌게 네. 바꾸면 어떨까. 그러니까
0: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유머인 것 같아요. 네. 항상 이 분위기를 유하게 할 수 있고 네. 뭐 과하면 혼나지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이걸 위트 있게 넘어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우리 이쯤에서 컴플렉스 밸런스 게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.
3: 미니 코너죠?
0: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돼요.
3: 네. 아무 생각 없이 해볼게요.
0: 네. 딱 떠오르는 걸 얘기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제 첫 번째 얼굴 10년 젊어지기 대 체력이 10년 젊어지기 하나 둘 셋
1: 체력
3: 아, 얼굴 10년
0: 여기서 나이가 갈리죠.
3: 아 이게 가치관이 바뀌나 봐요.
0: 그럼요. 야.
3: 전 체력이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.
1: 아 전 동안이라서
0: 얼굴이 동그랗긴 해요.
3: 매기는 방송인가요?
0: 자 동그란 얼굴 대 스폰지밥이었습니다. 네. 자 그다음 키가 5cm 커지기 이거 대 체중을 5kg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느리든 줄이든 하나 둘 셋
1: 키 커지기.
3: 전혀 안 맞나. 우와. 저희는 그 동서남 그 뭐지 동문서답 그거 게임하면은 네. 이기지 못할 것 같아.
0: 그러게 둘 다 맞는 게 하나도 없는
3: 그러니까요.
0: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저한테 해당되니까 넘어가고 다음 질문 사진은 항상 잘 나오는데 실물이 평범하기 이거 대 사진은 항상 이상한데 실물이 훨씬 낫기. 자 사진 대 실물 하나 둘 셋
3: 실물
1: 이상한데요 훨씬 낫기.
3: 아니 짧게 대답해서
1: 그 두 번째 거
3: 두 번째 거 실물
0: 사진, 실물 네. 웬일로 맞았대요. 네.
3: 실물
0: 사진 이상하게 나와도 실물이 좋으면 된다.
3: 그래도 실물 봐야죠.
0: 그래요.
1: 알겠습니다. 사진 봤는데 어 누구시죠?
0: 이민 그 이민국 심사할 때. 네. 자 다음. 얼굴에서 딱 한 군데 바꾸기 이거 대 성격에서 딱 한 가지 바꾸기 얼굴 대 성격.
3: 근데 이거 뭘 고르든 자기 자신한테만 안 좋은 것 같아 지금.
0: 자 하나 둘 셋
3: 얼굴.
1: 네, 저도 얼굴 하려고 했는데
0: 얼굴 네. 어디를 바꾸려고요?
3: 아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
1: 저는 뭐 그냥. 얼굴보다는 그냥 신체 중에 하나 저런 발톱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.
0: 오, 발톱이 네. 제일 못났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이것도 외모나 관련된 거네요. 외모 자신감 100점. 이거 대 발표 말하기에 자신감 100점. 자, 외모하고 발표로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
1: 발표? 말하기. 오.
3: 말하기?
0: 다들 외모에 자신 있으니까.
3: 그거야 뭐.
1: 스폰지밥인데요.
0: 아, 오케이.
3: 먹기 스폰지밥.
0: 매력 있어, 매력 있어. 자. 또 가볼까요?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기 이거 대 외모가 10년 젊어지기 영어 대 외모 하나 둘 셋
1: 영어.
0: 오 역시 우리 해외 살면 이게 제일 그렇죠?
3: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.
1: 아 전 동안이라서.
3: 아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볼게요. 그런 애티튜드 너무 좋아요.
0: 알겠습니다. 오, 우리 또 그 신희준님한테 딱 어울리는 문제네. 네? 돈은 많은데 자신감 부족하기. 야. 이거 대 돈은 평범하지만 자신감이 넘치기 돈 대 자신감 하나 둘 셋
1: 돈 많은데 자신감 부족.
3: 저는 처음 거
0: 처음
1: 아, 똑같네
3: 처음 거.
0: 돈 많기
3: 왜냐면 두 번째는 약간 허풍 같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.
0: 그러면 우리 자신감이 좀 이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그죠?
3: 아니 저는 이런 어떻게 문제를 해석했냐면은 그 있잖아요. 돈은 찐 부자들은 좀 이렇게 티내지 않잖아요.
0: 찐 부자는 그렇죠.
3: 찐 부자들은 그래서 저희 그런 애티튜드를 좀 생각해봤죠.
1: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찐 부자분들 브랜드를 저는 없어요.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
3: 전혀 인식이 안 하시죠.
1: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고.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
3: 그런 느낌? 저도 네.
0: 그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닐까요?
1: 아니.
0: 되게 유명한 브랜드.
1: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.
3: 아 네. 그런 그렇게 네.
0: 그러니까 보이는 그렇죠. 게 없다는 거잖아요.
1: 보이는 게 없어요. 네.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감춰진 멋이라고 해야 되나?
3: 근데 자신감은 없어.
1: 아니죠.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.
3: 더 이상.
0: 자, 이건 또 네. 오늘 컴플렉스와 관련된 건데 남들이 내 단점을 전혀 모르기 또는 내가 내 단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기. 자 모르기 대 신경 쓰지 않기. 하나 둘 셋.
1: 모르기.
0: 아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나 봐요.
3: 그거 내 단점 신경
1: 내 단점을 거예요?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잖아.
3: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
1: 그러면 거슬리는 거고.
3: 왜냐면 나는 신경 쓰지 않지만 남들이 의식을 하느냐.
1: 네, 그러니까 남들이 계속 의식하다 보면 나는 자꾸만 내가 얼굴에 스펀지밥이 보이고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물 먹은 스펀지가 보여.
3: 좀 짜줘야겠다.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고.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. 왜 내 사람 내 건데 왜 남들이 뭐 감나라 뱃나라야. 약간 이렇게 생각하. 약간 배알이 꼴릴 것 같긴 해.
0: 그래요. 저는 뭐 그게 신경 별로 안 쓰는 쪽인 것 같은데 저는.
1: 네.
0: 어쨌든 알겠습니다.
1: 여기 재밌네요.
0: 그죠. 또
3: 몇
0: 개만 더 해볼게요. 과거의 컴플렉스를 하나 완전히 없애기 이거 돼. 앞으로 콤플렉스가 새로 생기지 않기. 과거냐 미래냐.
3: 근데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? 그럼 콤플렉스 없진다는 게 아예 그러니까 아예 그렇지 않는 건가요? 그 콤플렉스
0: 그렇죠.
3: 아예
0: 나 이제 건가? 안 그런 거야.
3: 아니면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건가?
0: 아니야. 없어진다고 한다면 건가? 가정. 과거 콤플렉스냐 아니면은 앞으로 안 생기는 거냐. 과거냐 미래. 하나, 둘, 셋.
1: 미래.
3: 전 과거 할래요.
0: 과거.
3: 네.
0: 하나 없애고 싶었구나.
3: 네, 아직도 그 스펀지밥 없애고 싶긴 해요. 아직도.
0: 그러면 매력이 사라지는.
3: 아 근데 이제 애초에 없었으면 모르겠어요. 저거.
1: 그거 아니어도 집을 더 큰 걸로 사세요.
3: 그래요?
0: 아니 그거 아니어도 매력이 엄청 넘치는 거 매력 부자니까. 자 그리고 마지막 완벽하지만 재미없는 사람 되기. 단점은 많지만 매력 있는 사람 되기. 완벽이냐 매력이냐.
3: 어렵다. 단점이 남들한테 피해를 주나?
0: 하나, 둘, 셋.
1: 매력?
3: 단점으로 할게요. 매력.
0: 매력.
3: 단점 있고 매력 있는 사람.
0: 그치. 완벽하진 않아도 된다.
3: 근데 너무 구설수가 많아지면 어떡해요? 단점이 많아서?
1: 아 근데 저기 뭐죠?
0: 너무 시선에 신경 안 쓰면 되지 않을까요?
1: 완벽해서 재미없으면 재수 없어요.
3: 그러네. 둘 다.
0: 네 이렇게 우리 밸런스 게임까지 해봤습니다. 우리 청취자분들의 컴플렉스는 무엇이 있나요? 자 본인들의 컴플렉스 공유하실 수 있는 거면 저희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재밌게 뽑아서 다음 방송에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노래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
1: 네.
0: 이창섭의 천상년 듣고 다음에서 만나 뵐게요.